0: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out there mm-hmm. have told producers here at BFM to tell me mm-hmm.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1: I mean, they want more of you though. That's what they're saying, right?
0: I'm thinking yes because they keep listening.
1: Mm, 네. Which is good.
0: 네. Yeah. 그래서 오늘 저도 I wanted to provide our listeners with some 위로, encouragement through music. 근데 제가 이거 하려고 오늘 기타 줄도 갈았거든요.
1: 기타 줄, 기타가 네, 되게 기타 줄, 지금 네. 이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모르시겠지만 기타가 정말 예뻐요.
0: 네. 싼 겁니다. 그런데 네 저희 동생 거라서
1: TMI 이거 참고해. 굳이 네.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0: 네. 네. 근데 뭐 it's not about the price of the instrument.
1: Of course, it's the sound.
0: It's the artist and the sound,
1: exactly,
0: right? 네.
1: Exactly.
0: So, 감독님, I do excuse me, but I do have to tune in a little bit. 왜냐면 uh-huh. you know 세 줄이면 좀 바로 out of tune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튜닝을 조금 하는데
1: 네. 네. 지금 튜닝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민수. 진행자님께서
0: 우리 감독님도 because you're such an expert in music, would you consider yourself to have a pretty good pitch?
1: I try to be. 근데 그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절대 음감.
0: 네.
1: Like
0: perfect pitch라고
1: perfect
0: 하죠.
1: Perfect pitch. 네. In English. I mean, people expect me to have this perfect pitch, but I actually don't. 그래서 저는 절대 음감이 아니에요. 저는 100% 상대 음감입니다. 그래서 I If somebody gives me a note, I will not be able to tell which pitch or which note it is.
0: Ah, so let's put it to the test and see if that's correct, that you don't know.
1: No.
0: But try your best. So I'm going to play a note, mm-hmm. right? To give you some, I guess, a bass.
1: Okay. Okay.
0: This would be a C.
1: That's a C?
0: This is a C.
1: Okay, that
0: Is my guitar still out of
1: that
0: tune?
1: That doesn't sound like a C.
0: Okay,
1: Oh, actually, you're right. 맞네요. 네. C가 맞네요.
0: Don't doubt the guitar, please. 아시겠죠? 네. 네, 기타를 무시하지 않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So if this is a C.
1: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게 perfect pitch가 아니라는 거예요. It's what, living proof.
0: What would this be? 저 기타 보지 마세요.
1: 네.
0: What would you think this is?
1: B flat.
0: Wow.
1: Well, it's perfectly relative. So 네. I know what C sounds like now.
0: 네.
1: So relative to that.
0: 아 제가 C 들어들면 안 됐었나요 제가?
1: 그런 걸 안 들려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0: 네. 네. 아.
1: You can try another one.
0: Let me play you a full chord then.
1: Okay.
0: Try to guess what chord
1: right.
0: this is.
1: All right. D.
0: 와. 근데 우리 피디님이 진짜 너무 쇼업하고 싶어서 D major까지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틀렸습니다. D major.
1: 아, 죄송합니다, 피디님.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도 맞히긴 하네. 그럼 이거는요 하나 더 하고
1: okay.
0: If you get this, 인정할게요.
1: Okay. It's D, but I don't know, suspended or something.
0: Oh,
1: B minor.
0: Oh, B minor였습니다. 와, 이 정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네
1: D, D major 틀려갖고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PD님이 이기셨어요.
0: 네, D major였습니다. 네.
1: 네. D major.
0: 자, time for a song. So I bring this song, and listeners, you know, I try to be funny all the time, but 이건 진짜 진심으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The song I bring is originally by an artist by the name of 유재하, right?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 노래 너무 I don't know. This is a song whenever I listen to it, sometimes depending on my emotion, 진짜 눈물 흘릴 때도 있거든요.
1: 와, 되게 좋은 곡이죠.
0: 네. I first came across this song, actually, a remake of this version by artist by the name of 곽진원. And it was featured on the drama 나의 아저씨.
1: Mm-hmm.
0: 네. 혹시 그 본 적 있어요, 나의 아저씨?
1: 저 봤죠.
0: 진짜 인생 드라마잖아요.
1: 아이유의 그 연기력과
0: 맞습니다.
1: 네, 너무 네. 잘 봤습니다.
0: Lots of tears were shed yeah. listening to this song, watching the drama. So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I find myself being very encouraged by a lot of the times.
1: Mm-hmm.
0: So today we're gonna bring a rendition of this song to our listeners. It's a live rendition. Unfortunately, I will be singing. 제가 아주 아쉽게 노래를 제가 할 거고요. Accompanied by the guitar that I'll be playing. But 여러분. 아주 뒤에 백킹으로 우리 감독님의 멜로디언 직접 갖고 왔거든요.
1: 이게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너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요거 it's like what? 3만 원짜리.
0: 그럼 바람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1: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0: 네.
1: 이 악기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중요하다.
0: 맞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소리, 좋은 음악으로
0: 네.
1: 네. We will try our best to bring relaxation to you.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위로 연주곡입니다. 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네, come on, you ready?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0: 분위기도 조금 지켜야 되니까. 네,
1: 여러분. Do you feel relaxed?
0: 네, do you feel encouraged? 여러분 위로된 느낌이 듭니까? 알려주세요. 샵 9050.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채소로도 네, 위로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었네요. 네, 우리 다은님이 말합니다. 이러다 코너 속의 코너로 민수의 노래방까지 나오겠어요? 라고 하는데
2: That's a good idea.
0: 귀찮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해야 되면. 네. 아, 근데 유저님도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유저님이 이런 문자 보낼 분 아니거든요. 유저님 이거 칭찬으로 받아도 될까요? 처음으로 신기하다 방송이 이렇게 이분한테 들은 것 같아서. 유저님 is a lot of the times 왜 그렇습니까? 왜 저래요라고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는데
2: the user wants to understand why.
0: 네. 그래서 일단 민수 노래 말고 감독님 연주만 들으면 안 돼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유저님이었습니다. 네. 그쵸. 그 아까 앞에 신기하다가 이 멜로디안. 근데 너무 저도 you know, I'm so fascinated. And I don't know if you do this as a musician, but this is me. And you know, I don't consider myself a musician, but I watch a lot of concerts. Well, thank you. 네. And you know, I was watching you a little bit when you were doing your melodic kind of solo in between when I got it. Mm-hmm. A lot of musicians.

0: 만들게 되냐면 mm-hmm. 최근에 우리 관광객분들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There are a lot of tourists coming over sure. to Busan.
1: Sure.
0: And I think more than like what half of them are Taiwanese.
1: Yes.
0: They come from
1: these
0: Taiwan.
1: These days, yeah. yeah. My wife works in customer service, and mm-hmm. she's mentioned customers these days, mm-hmm. you know, groups of visitors and tourists from Taiwan come in.
0: Yes. Mm. So, 오늘도 저 지하철 타고 여기 출근하는데, 차 양쪽으로 다 타이완 분들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I thought, am I in Taipei? Or where am I? You know, something like that. Mm. But,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약간 부산에 놀러 온 대만의 아름다운 여성분이 네. 부산의 멋진 남성분과 만나서 오.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뮤지컬을 만들고 있거든요.
1: 오.
0: Yeah, it's a very musical stuff. 네. Very lovey, lovey, dovey, you know, stories. And I'm actually making the music for it.
1: 네.
0: So I was like, maybe I can bring it here because it's also a way of introducing myself yeah. and what the work that I do. I don't just talk here and mm-hmm. speak English. That's not the job that I do normally.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 싶어요. 이거 제가 직접 작곡한 거고
1: 네.
0: 네, 그 실제로 대만에서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연애,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있는데
1: 네.
0: 그걸 갖고 제가 노래로 만들어본 버전입니다. Just to let you guys know that I am indeed a composer.
1: 네. 자, 일단 음악 듣기 전에 좀 세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today, as it is 힘빼 쇼, 네. 여러분도 지금 이제 힘 빼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힘 빼면 안 되고요. 네, I don't know.
0: 숙면주의.
1: 네, 한 이 정도의 힘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0: 숙면주의.
1: 네, 제 이게 모니터로 저 혹시 노트북에 계시는 분들 보이시죠? 한 이 정도로 힘 빼시고요. 눈 감고 어디 기대거나 어디 누워서 우리 감독님의 작곡한 right with the instrument and as well with the singing.
0: Yes.
1: 100% by our music director. 일단 너무 감동받을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일단 두 분이 벌써 가시는 건 아니죠라고 하는데 너 아직 좀 시간 좀 남았습니다. Don't worry.
0: 조금 남았습니다.
1: 네. 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ue.

0: hip it to the hip hip hop, you don't stop the rock.
1: 네. Yeah, exactly. 근데 그 느낌,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다면 네. 뮤지컬 장르는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확실히 딱 들어보시면은 아 뮤지컬은 진짜 뮤지컬 느낌이 난다라는 게 네. 아실 것 같아요. So I just wanted to show the listeners 네. Or 부스타분들 네. 이게 뮤지컬입니다. 네.
0: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as a person that you know writes songs for musicals, do you even go on stage yourself?
1: No. Oh. 정말 제가 정말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지만 그 배우들, 그 뮤지컬 배우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so 네네네. I do need to know 네. how to sing.
0: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일단 not on stage.
0: 뭐 일단 뒤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얼굴 보여주면서는 어때요? 네.
1: 그러니까 뒤태부터 나오면 그 자체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0: 근데 혹시 그러면 because you direct the actors yes. and actresses on stage, 혹시 뮤지컬 발성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코칭은 해줄 거잖아요. 감독님,
1: 코칭을
0: 그렇죠?
1: 하고요. Yeah. This takes around 3 years for me to finish the explanation. 뮤지컬 발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라는 네.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한 3년짜리 코스를 시작을 하죠, 보통.
0: 와, 3년짜리요?
1: Because it's all about the muscles on your vocal cords. 네. 그러니까 성대가 근육인데 네. 이 근육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느냐를 하나하나 낱낱이 짚어가면서 네. 그 근육들이 어떻게 당겨지고 풀어지고 하는지를 맞아요. 느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네. But this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remember in theory. Or in your head.
0: 그쵸.
1: 머리로서는 이해하더라도
0: 이게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1: 맞아요.
0: 연결이
1: 체득을 된다. 체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0: 혹시 뭐 3주짜리 특강 같은 거 없습니까?
1: 아, 3주짜리?
0: 그거 3주 안에 혹시 가능합니까? 그거 그런 건 없죠.
1: If you go up on like SNS, you know, like social media 네. platforms, 네. there are a lot of ads 네. that claim 네. that they can make you into a 가수 in 3 weeks.
0: 근데 사기다.
1: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And let me know.
0: 돈을 제가 써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네. 근데 그 the original musical piece that you shared with our listeners today 너무 감동이고요. 우리 부스타분들 딱 우리 조동님 맞아요. I listened and saw the plot in her head.
1: 그게 진짜 그 뮤지컬 음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0: 맞아요.
1: S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ble to feel that way.
0: 네. 이런 문자도 왔네요. Is this the Michael show?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어.
1: 아니 아까부터 우리 비스타분들 너무 민수님한테 너무 혹독한 것 같아서 I feel bad for you.
0: 아니요, don't feel bad. 이거는 이거 뭐라 그러지? Like you get used to it. Like I'm numb to it now.
1: I think, but this is the love that they express towards you. 네. Right?
0: 사랑입니까, 여러분?
1: 사랑인 거죠.
0: 사랑이죠.
1: 네, 사랑입니다.
0: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 It's always love.
0: 자. 여러분 오늘 Nice to Minsu 노동절이라 섭외가 힘들어 힘 빼 쇼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real quick, you know, because we do want to encourage our listeners a little bit more. 네. 자, 혹시 여러분 when's the last time you heard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But like really heard it and really felt it, right?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영어도 조금 가르쳐야 되니까 영어 좀 소개해야 되니까 you know, good work today, good job 뭐 이런 거 말고요. 조금 진짜 깊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네. Because, you know, I was mentioning that how we need to relax these days, right?
1: Yes.
0: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s okay to just be.
1: 네. 아, 더 좋다.
0: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1: 너무
0: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으면 너무 위로되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1: It's okay to just be.
0: It's okay to just be. 여러분, 혹시 너튜브에 보고 계신 여러분, 이분 보세요. 이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1: 입 벌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0: 그 이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미대비디님 너무 째려보네요, 근데. 이 얼굴 저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1: 아 근데 그래서, 네. Just one thing about the picture.
0: Yes.
1: The picture almost resembles another 민수님. 최민수 배우 살짝 닮은 것 같아요.
0: 최민수. 오, 최민수. 이거는 진짜 큰 칭찬인데요.
1: 약간 최민수 배우님.
0: 좀 그 좀 bad boy 배우
1: 그 bad boy. 네.
0: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처음인데 I don't know if this will work with our listeners. 네. 그리고 이런 칭찬도 있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You are doing enough just as you are.
1: 진짜 좋다.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
1: 있어요.
0: 너무 듣고 싶어.
1: 이런 거 네. 뮤지컬 가사로 쓰고 싶어요.
0: 네. 네. 쓰세요.
1: You are doing fine.
0: Just as you are.

0: 너무 좋죠. 정말 혹시
1: 방금 나왔어요. 방금 작곡한 거예요. 대박.
0: 자꾸 이거 written by 네 마이클 캥 and 민수 씨. 네 그렇게 예. 가세요. 네. 그래서 you are doing enough just as you are. 네. 그리고 그저 오늘 하루를 맞이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you for simply showing up. 네.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other than today, because we are, a lot of us are resting today, right? Mm-hmm. That this is something that you hear on a daily basis, because I feel like words like this can cure diseases almost.
1: Yes, yes, it 네. does. It does cure.
0: 왠지 진짜 제 생각입니다. 진짜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1: 네, 정말 그런 효과가 전 있다 생각해요.
0: 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니요, 이거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네. 만병의 근원인데 네. 사실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 위로의 한마디로 네. 사실 스트레스가 한 번에 확 날아가잖아요.
0: 맞아요.
1: 그 느낌, you feel that.
0: 맞습니다.
1: You feel that stress going away. 네. Just because, only because somebody said, good job, man.
0: 맞아요.
1: You're the best. You deserve it. you know, I mean, that's relaxation.
0: That's the power
1: that's of healing.
0: Words.
1: Yeah, 네. That's healing.
0: 그래서 PD님, 저 카메라 한 번 더 주세요. 아이돌 카메라 한 번 더 주세요. 네. 이쪽 카메라요.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You are doing enough just as you are. You're welcome입니다. 네.
1: 라라라라라.
0: 자, 우리 we are running out of show and we are running out of time, but we do have one last song
1: yeah.
0: that we want to, you know, do, I mean, we want to perform for our listeners. This one's going to be a duet. With our 감독님 and I, and because you are a lover of musicals, I am too. This number is going to, you know, send people to the moon.
1: 그래서 정말 멋진 듀엣입니다. 네. 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0: 여러분, 네. our rendition of from the Aladdin soundtrack, A Whole New World.

0: 네.
1: 아니 어떻게 그 여성 목소리를 그렇게 잘 내세요?
0: 이거 올스타 하면서 좀 여성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1: Oh, 네네네.
0: Goodness, 오늘 근데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웜업 타임이 네,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감독님 프로입니다. 지금 조둥님이 이렇게 프로다 프로 어떻게 안 웃노라고 이렇게 묻죠.

0: start to sing like body bomb. Oh, sing. 임소연의 직업불가. 임소연 for today's 직역불가.
1: 직역불가.
0: 네.
1: 네. 조이 맞는데요?
0: 네, 그래도 근데 이제 이미지가 이게 네. 소연 씨로 가기로 했잖아요.
1: 한국 사람입니다.
0: 네네네.
1: 요만한 영어 수준을 가지고 올스타 잉글리시에서 3년째 버티고 있는 임소연이라 합니다.
0: 아닙니다, 여러분.
1: In English,
0: 얼마나 오디션도 받고 여러분 필기 시험도 쳤고 다 했어요.
1: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네. 언어는 네. 우리 피디님이 작년에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언어는 기세다. 우리는 아카데미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0: 네네네네.
1: 그냥 떠들어 봅시다. 사투리다 생각하고 영어를 좀 해보면 어떨까.
0: 네.
1: 어떻습니까 여러분?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고품격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1: 사투리가 품격이 떨어집니까? 요즘 사투리를 해야 알고리즘 탈 것 같은데요.
0: 지역 방송이니까 저희가.
1: 그럼요. 그럼요.
0: 자, 직역 불가. 이거 저번 주 너무 재밌었어요.
1: 맞아요. 저도 또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네, 사람들이 뭐 영어를 배우는지 민수 노래하는 거 듣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1: 민수 모르는 노래 해야 되는데.
0: 그래서 오늘 뭐 갖고 왔습니까? 아 오늘. 근데 그쵸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노래 많이 알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네.
1: 아, 제가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민수가 이번 주에 무슨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글로 이야기를 했더니
0: 네.
1: 아 하셨잖아요. 네.
0: 아 무슨 노래?
1: 왜냐면
0: 팝송, 원래 팝송 하는 거 아닌가?
1: 우리. 왜냐면 오늘 노래는 숫자가 제목이 있는데요.
0: 네.
1: 눈에 보이는 영어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0: 뭐라고 부르는데요?
1: 2002라고 불러요.
0: 2002. 저도 2002라고 하고 네. 2002라고 들으니까 무슨
1: 근데
0: 노래지?
1: 맞잖아.
0: 무슨 월드컵 노래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1: 네.
0: 딱 원고에 보니까 2002
1: 말씀 엠마리가 내한 공연 당시에 갑작스런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됐는데요.
0: 네.
1: 이 기다려준 우리 한국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모아서 엠마리가 사비를 들여서 호텔을 빌려서 무료 공연을 준비해서 SNS로 여기로
0: 우와.
1: 오세요 이렇게 했대요.
0: 우와.
1: 그거에 감동받은 우리 한국 팬들이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떼창으로 불러줬고
0: 네.
1: 엠마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2002입니다.
0: 네. 아 근데 그런 가수 진짜 많더라고요. 한국 공연하러 오게 되면 자기 노래를 진짜 완전 막 힘을 다 쓰면서 부르니까 진짜
1: 맞아요.
0: 감동을 너무 받는데요. 스테이지에서.
1: 그 외국의 공연 문화는 그들의 노래를 들어주는 게 되게 에티켓이라고 저도 들었고 우리나라 가수들은 같이 막 이렇게 불러주는 게
0: 맞아요.
1: 가수들한테 좀 힘을 주는 건데
0: 맞아요.
1: 궁금한 거 생겼어요. 떼창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 Sing-along이라고 하죠. 네.
1: 이렇게 가끔씩, 심플한 것을 맨날 몰라.
0: 네, 가끔씩 이렇게 아티스트 이렇게 Everybody, you know the lyrics. 가사 잘 알잖아요. Sing along.
1: 아, 우리 그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아 진짜 우리 괜찮은 코너일까? 민수 노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0: 이제 알았어요?
1: 몰랐어. 자, 그래서 어쨌든 2002 한번 불러볼 거고요.
0: 네.
1: 2018년 발매된 곡이고 2002년 대한민국에서는 오 필승 코리아 요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
0: 네.
1: 엠마리의 2002년이라는 노래에는 어떤 추억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궁금한 거 우리 부스타가 풀어줬네요. 런던 안시라고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1: 아 본관이 런던이고 맞지. 민수 어디 신시예요?
0: 저 이 질문에 맨날 까먹어요.
1: 아 진짜?
0: 네. 그러니까
1: 매월 신시라고 해요 그냥.
0: 맞아요. 그거 맞긴 맞는데, 네 이거 어디서 신시들 많지도 않잖아요.
1: 네.
0: 하나 이거 어디 적어놔야 돼.
1: 아빠한테
0: 진짜.
1: 물어보고.
0: 맨날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1: 여기 팔뚝 안에 적어 놓도록 하세요.
0: 이게 문신할까요?
1: 하나 적어 놓으세요. 나는
0: 안
1: 어디 신시다 이렇게.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 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첫 번째 가사부터 따라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초 만에 한 문장이 지나가거든요.
0: 1초 만에요?
1: 예.
0: 어느 부분이지?
1: 자,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0: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1: 나는 항상 기억할 거야. 네가 나한테 뽀뽀했던 날.

0: 2002년에 여름에 숲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놀다가 이제 2절에 들어가면 이제 18살이 돼요. 네. 친구들이 Now we are under the cover.
1: 어머머머머머머.
0: 이불 속에 있었고 더 진한 연인이 돼요.
1: 어머머머머머머.
0: 이놈 시끼들이 막. 이놈 공부 안 하고 이놈 자식들이 막.
1: 어? 문 열어!
0: 엄마 화나죠?
1: 왜 문 닫고 있지? 문 열어!
0: 자, 첫 번째 직역불가 가사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 이건 쉽다.
1: 너무 이 정도는 네. 우리 부스타분들 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거는... 하고 지금 바로 올 거예요.
0: 그쵸.
1: 맞죠, 부스타분들?
0: 자, 네. 기다리면서 한번 더 들어볼게요. Drinking from plastic cups. 네, 뭐라고 그랬죠, 민수 씨?
1: 어, 바로 하면 돼요.
0: 응응.
1: Drinking from plastic cups. 네, 왜냐면 제가 볼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0: 네.
1: 이 그냥 drinking from plastic cups, drinking from plastic cups 하는데 drinking from plastic cups 이렇게 액센트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 뭐라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drinking from plastic cups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딱 직역하면 어떻게 그냥 플라스틱 컵에 어? 플라스틱 컵에서 왔다고?
1: 왜냐면 제가
0: 어, 생각지 못한 직역이다. 잠깐만요.
1: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네. 뭐 drinking from plastic cups 미국에서는요. 그 특히 이제 뭐 파티나 이게 야외에서 하는 그런 파티나 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
0: 맞아요.
1: 거예요. 항상 그 빨간 컵에
0: 네. 이게 어, 파란색 플라스틱 컵.
1: 그렇죠. 네, 네. 네. 거기에 뭐냐면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그쪽 그 술 같은 거
0: 어른들이라면
1: 있으면 어른들이 이게 밖에서 특히 마실 때 술이 술입니다 하고 그 앞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 플라스틱 아~ 컵을 그렇게 많이 썼죠.
0: 영화에서 보여주면 안 돼서 그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1: 어, 실제로 가면요. 뭐 파티 이런 데서나 우리 완전 술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이거 이렇게 보여주고보다 컵이 빨간색이 안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0: 네,
1: 그 특히 이제 뭐 밖에서 좀 이렇게 술 원래 밖에서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그 술병을 그 종이 백으로 이렇게 그 오, 감싸요.
0: 네.
1: 그래서 어, 이 술이잖아라고 이렇게 할 수 없게.
0: 아,
1: 네. 근데 이게 주마다 법도 다르고 하는데
0: 네, 네,
1: 네. 네. 근데 여기서는 drinking from plastic cups 그 뜻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닥터 수 수바니아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컵으로 뭘 마신다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거는 이 문단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 네. 문장씩 좀 읽어 주시겠어요?
1: 네.
0: 네.
1: We were only 11.
0: 우리는 11살이었고
1: but acting like grown-ups.
0: 읽어주세요.
1: But acting like grown-ups. 죄송해요. But acting like grown-up.
0: 어른처럼 행동했어요.
1: 네. 네,
0: grown-up.
1: Like we are in the present.
0: 네, present도 형용사로 쓰면 현재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래 부르는 지금 어른처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서
1: drinking from plastic cups.
0: 네, 플라스틱 컵에 뭔가를 먹으면서 이어서
1: singing love is forever. 아, 이거 노래 안 부르는 거 엄청 참고 있어요, 지금. Singing love is forever and ever.
0: 네,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노래했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인데 아까
1: Singing love is forever
0: yeah.
1: and ever.
0: 오케이. 자, 그래서 민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이제 어른들의 흉내를 냈다는 거죠.
1: 그쵸.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억으로 약간 연결을 해보면 약간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종이컵에 떡볶이 같은 걸 이렇게 먹었잖아요.
1: 네네네.
0: 옛날 시절을 추억하면서 왠지 종이컵 들고 뭘 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된 거라서 어, 실제로 뭔가를 먹었다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 그쵸.
0: 어른들의 흉내를 냈다.
1: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뭐 집에서 뭐 밖에 뭐 바비큐 파티하고 이렇게 했으면 맨날 다 빨간 플라스틱 컵으로 다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어른처럼 그때 했잖아.
0: 우리 그렇게 놀았잖아. 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이 구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1: 네.
0: 네 부르게 어, 해드릴게요.
1: 네.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Drinking from plastic cups.
0: 어른인 척 했다, 애가.
1: 좋습니다.
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직역 불가능 문장은요?
0: 네, 그 전에 이제 닥터 손님께서 이것들이 반란 까져가지고 어른들 흉내 내고 있고.
1: 맞아요.
0: 진정하세요.
1: 네. 어,
0: 미국 친구들이에요.
1: 네, 미국. 네. 그래도.
0: 그럴 수도 있지.
1: 그래도 애들인데.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0: 맞아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따라하기 어려웠던 구간이어서 민수는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n an old Mustang.

0: Where we sing.
1: 오, 잘한다. 나 민수 영화할 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영화할 때만.
2: Please.
1: 네. 네.
2: 소연 씨.
1: 네.
2: Continue.
1: 아, 알겠어요. 자, 어쨌든 이 가사는 영어도 한국말처럼 연음이 계속 적용이 되니까 이 긴 문장을 리듬감 있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숲한 가운데 있는 그 자동차, 머스탱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2: 네.
1: 이 머스탱이라는 게 그 굉장히 하이틴이나 청춘 그런 느낌이 있다면서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 머스탱이 차 모델이 나왔을 때 1964년인가? 65년. 이 차가 딱 그 시대마다 이제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딱 차 그 엠블럼도 아마 머스탱 아는 사람들 알 겁니다.
1: 아니에요?
2: 말. 네, 엄청 멋지잖아요. 와, 이 차 타면 진짜 말처럼 이렇게 달려가듯이 딱 이렇게 딱 빠른 차다라고 항상 이미지 있고
1: 아.
2: 그래서 항상 이거 엄청 좀 테토남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1: 약간 우리가 그 스포츠카에 로망 있는 것처럼.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그냥 머스탱 아니고 오우 머스탱.
2: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 64년, 65년 머스탱.
1: 클래식카 같은
2: 네.
1: 그런 낭만을 한 스푼을 추가를 해줬고요. 여기서 후드, 자동차의 우리 본네트, 보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콩글잉글에서 한번 다룬 적이
2: 맞아요.
1: 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들어볼까요?
2: 아,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요?
1: 이거 앞에 읽어주셔도 좋아요.
2: 네.
1: And?
2: And it went like this, say.
1: 네, 요런 노래를 불렀대요. 들어볼게요.

0: made a picture.
1: 죄송해요.
2: 내가 10초씩 끊어오길 잘했다.
1: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네, 자, 네. 이 구간 어떻게 들리죠? 읽어주세요.
1: 아, 거기
0: 네.
1: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0: 네, 직역을 하면 엄마야 내 99가지 문제 생겼는데 잘 가래. 문제가 생겼는데 왜 가래?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이 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어셔의 노래 가사 인용에 이어서
1: You got it bad when you're on the
0: floor. 다음 주에는 인용 없는 노래 찾아올게요.
3: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절대
0: 자,
3: 못 찾아요.
0: 이 노래도 2000년대 초반의 노래 제목들을 오마주해서 가사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자, 네.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1: 오.
0: 이 노래에 네. 인용된 제목을 맞춰주세요.
1: 총 몇 개 있죠?
0: 다섯, 하나, 둘, 셋. 네, 네 개? 세 개만 일단 맞춰볼까요?
1: 저는 세 개, 항상 세 개 맞췄어요. 이 주제만. Oops, I got 네.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0: 하고 뒤에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1: 아, 뒤에도 있군요.
0: 네, 요거를 네. 맞춰주시는 분께는 문자 요정이 선물을 줄지 안 줄지 그건 제가 권한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그럼 네. 이 구간에서는 네.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노래가 총 세 개를 한 문장으로 합친 겁니다.
0: 맞아요.
1: 네, 노래 타이틀을.
0: 자, 우리 브리튼이라고 우리 수번이언님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1: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Oops, I did it again. 맞아요.
0: 뒤에 yeah 해줘야 괜찮다. 되거든. 네, 네, 그죠? 네, 네. 잘했어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그게 하나죠.
0: 그 다음에 제이지에 또 뭐 있어요?
1: I got 99 problems but ain't one. I got the gap patrol on the gap patrol. Fools
0: and
1: that wanna make sure my cast is closed.
0: NSYNC의
1: 빠빠빠
0: 절단 났다 이거. 마지막으로 네. 뒷구간에 들어있는 노래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해주세요.
1: 그 NSYNC의 마지막 구간.
0: 마지막 구간.
1: 네네.
0: 두둥님이 아 진짜 마이크 꺼프이소 민수 마이크.
1: 이 제 일인데요 이거. 마이크 끄는 순간 방송 끝나는 겁니다.
0: 죄송해요 여러분. 이 코너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자 어쨌든 네. 마지막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네. Hit me baby one more time.
1: 오 괜찮다.
0: 이 노래가 인용이 되면서 우리 모두의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네. 노래 제목만 끌고 온 게 아니고요. 네. 뮤직비디오도 장면들 보면은 이 노래들의 뮤직비디오를 비슷하게 따라 만든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신기하다.
0: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네. When it 음이 어떻게 되더라? When it like this say. 네.
1: 아 잠깐 어느 부분이 나던 게 지금.

0: Oops, I got 99 problems. 이건 아니고요.
1: 여기를 한번 불러볼까요? 네.
0: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a ba ba. Hold up.
1: 아 이거 어려워요. Problems singing인데 이거 어떻게 네. 빨리 읽을 수 있어요?
0: Oops, I got 99 problem singing bye bye. 그러니까 problem singing을 합쳐야 돼요.
1: 그러니까
0: problem singing bye bye bye.
1: 아, 스 problem s를 안 하면 되는구나.
0: 네, 그냥 끝에 s를 발음 안 해도 되죠.
1: problem 다. singing bye bye bye.
0: 좋아요. problem singing bye bye bye.
1: 그래서 이 줄은 어쨌든 풀이를 하는 구간이 아니고 노래 가사를 노래 제목을 가지고 온 구간이기 때문에
0: 왜냐면 이때 2000 그 초반 때
1: 맞아요.
0: 제일 잘 나가는
1: 핫했다.
0: 가수들 그쵸 Jay-Z, 예. Britney Spears, NSYNC 그래서 제가 이때 시대 때 음악을 막 즐기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추억되는 노래들이죠.
1: 맞아요.
0: 네.
1: 자 그래서 이 줄은 별 의미 없습니다.
0: 그냥 네.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추억 이렇게 돋게 만드는 네. 그렇죠 그런 라인입니다.
1: 맞아요. 그냥 글자
0: 좋죠.
1: 자체로는 직역이 네. 불가한 구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직역 불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네. 들어가요?
0: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1: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앞에 있는 가사가 네. 요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Paint a picture.
0: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e were young.
1: 와, 누르는 거 진짜 티 많이 나.
0: 진짜 참고 있습니다. 네.
1: 진짜 자, 어쨌든 참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그려봐 혹은 떠올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이렇게 말하는데 직역하면 노래해봐 at 있으니까 어디서? 꼭대기에서.
0: 네.
1: 근데 lungs가 우리 폐.
0: 맞아요.
1: 허파거든요.
0: 네.
1: 그러면 폐 꼭대기에서 노래를 해보라요. 그러면은 어디 여기
0: 그쵸.
1: 목으로 부르라는
0: 이렇게 폐에서 그냥 바람을 다 빠지게 만약 폐가 바람 빠지 폐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 그런 느낌이구나.
0: 그렇죠, 그렇죠. Screaming at the top of his lungs라고 하면요, 진짜 온 힘껏 고함을 지를 때.
1: 고함.
0: 고함을 지를 때. 네, 고함을 지를 때. 네. Screaming at the top of my lungs. 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0: screaming을 singing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진짜 힘껏 이렇게 노래 부르다.
1: 맞아요. 그래서 목청껏 좀 부른다라는 우리 한국식 표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뭐 숨이 좀 터지게 불러보자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 top of both our lungs.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누가 네. 너무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아파서 예를 들어 아 뭐 다쳤는데 he was screaming at the top of his lungs. 너무 아파서 진짜 이 고함 그렇죠. 이렇게 뭐 우는 거 장난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1: 맞아요. 그래서 요 문장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0: 네.
1: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불러 볼까요?
0: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1: 목재지라고 노래했잖아.
0: 맞습니다.
1: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직역 불가 앤머리의 2002 네, 노래에서 찾으는 직역 불가
1: 네.
0: 라인 여러 개 있었는데요.
1: 네.
0: 네.

0: 잠깐 이거 뭐 잠깐 봐. 이건 뭐였더라?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1: 목 참껏 소리 질렀잖아. 우리 노래 같이 했잖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0: 맞아요. 네네. 자, 이렇게 노래 가사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지 해석해 보니까 그만큼 노래가 더 감동 줄 수 있고.
1: 맞아요.
0: 네,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네,
1: 좀 더 우리가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도 알고 부르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음 주에도 재밌는 노래 찾아.

0: All-Star Theater presents hello.
1: 아니 그 뒤에 마지막 하나 안 했어도 괜찮았었는데 말이 되는데
0: 깜빡했어요. 네.
1: 여러분 목소리 들렸죠? 네, 방금 우리 PD님 목소리였어요. 네.
0: 근데 방금 제가 그 All-Star Theater와 Presents 사이에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런 걸 Dramatic Pause라고 합니다. 우리 연기의 세계에서.
1: 이봐요, PD님 조금은 좀 참성 조금만 네. 참았으면 기다려줬으면. 네.
0: Yes, so we are back with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1: 이봐요, 원추님 다 들렸대요. 다 들렸고.
0: 들리세요.
1: 닥터스님은 부장님 다급.
0: 네. 아 근데 잘하셨어요. 왜냐면 I did forget.
1: 그래서 yeah. All-Star Theater Presents.
0: Yes.
1: 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How are you?
0: I'm great. Hello, everyone.
1: 네, hi, hi, hi. Yeah. 자, 오늘 역시 우리 미디어 PD님들 오늘도 했습니다.
0: Did not disappoint.
1: 네.
0: So
1: 오늘
0: good.
1: 저도 썸네일 보면서
0: 깜짝이야.
1: 와. 아니 근데 우리 혜연 씨 너무 어울리거든요. 피부 색깔도 좀 비슷해. 예. 네.
0: 참 어색하네요.
1: 조금 파운데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오케이. 괜찮겠다라고 하고 딱 이제 그 스팟라이트에 가면 이제 확 차이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좀 나긴 나는데
0: 근데,
1: 괜찮아요.
0: Yeah, it's like if I were to be a princess, this is what I would look like.
1: 네.
0: Yeah.
1: 그래서 우리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부스타분들은요. 지금 잠깐이라도 너튜브로 들어오세요.
0: 왜냐면 지금 이거는 걸작입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it's a masterpiece.
1: 네. 근데
0: I mean, 민수, you
1: 그 야수.
0: Yeah.
1: 네. A beast.
0: It's so good.
1: 너무 어울린다. 나도
0: 진짜.
1: 솔직히.
0: You're giving werewolf.
1: 네네.
0: 네 뭔가 늑대 인간이 느낌도 나고요.
1: 맞아요. 네네네.
0: 근데 이런 얼굴을 그 뭐죠 천상의 얼굴이라고 해요. 배우로서는 네. 어느 역할을 해도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나.
1: 여기도 붙여도 it's, 저기도 붙여도.
0: I wonder if it's because 이 이목구비 아주 뚜렷해서 그러신가? I mean this is really it's another level.
1: 나 근데 제 안경이 너무 킹받아.
0: 그렇네요. 지금 그 야수가 네. 안경 끼기 너무 당연하게 전 보고 있었어요. 아 야수 눈 나쁘니까 안경 네. 껴야지.
1: 네 여기 유술님이 민수는 셀카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근데 거의 셀카급입니다. 네, 저 셀카 찍을 때 저렇게 나옵니다.
0: 저기 디즈니 관계자 여러분, 그 Beauty and the Beast live action movie,
1: if Korean version.
0: You have your actor 네. to play the beast.
1: 아니 왜냐면 you have to understand. And you know people that you know consume like K culture, especially like K drama.
0: Yeah.
1: They know a lot of the main characters, especially you know like the business like Suri kind.
0: Yeah.
1: Always wear glasses.
0: Of course they do.
1: 네. Always
0: also,
1: wear glasses.
0: You know the beast in 2026. 요즘 yeah. 시대는 it's a lot of screen time.
1: 맞아요.
0: 안경 분명히 썼을 거예요.
1: 맞아요. 2026 요즘 안경도 쓰고요. 분명히 문신 있을 겁니다. I guarantee you, the beast
0: I
1: has
0: bet.
1: tattoo
0: yeah.
1: somewhere.
0: Oh my goodness.
1: I mean, that's the trend these days,
0: Minsu
1: right?
0: Minsu is ready. Your actor is ready, everyone.
1: 네, 뭐 yeah. Netflix? 들어와.
0: 들어와요.
1: 좋아요. Yeah. So Beauty and the Beast
0: 맞습니다.
1: today.
0: 네. 네. 이게 1991년도에 개봉했던 그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죠.
1: 맞아요.
0: So it's based on a French children's tale. 프랑스의 고전 동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그 디즈니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대표되는 작품이에요.
1: 맞아요.
0: In the 90s.

0: 혼자 눈길을 헤매다 늑대떼에게 공격당한 벨. 야수는 벨을 구하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성으로 돌아온 뒤 벨은 야수의 상처를 치료해준다. 그런데 야수가 팔에 상처를 핥기 시작하는데 Here now, don't do that. 가만히 좀 있어봐요. Just hold still. 이렇게 봐요. 물수건으로 닦아줄게요.
1: 아따가! That hurts! 아프잖아!
0: 엄살은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프잖아요. If you'd hold still, it wouldn't hurt as much.
1: 아, 당신이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0: Well, if you hadn't frightened me, 당신이 절 그렇게 겁주지 않았으면 I wouldn't have run away.
1: 그게, 뭐, 그건, 아, 그래도!
0: 뭘?
1: 당신은 서쪽 탑에 들어가면 안 됐었어. 내가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0: Well,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temper. 그럼 당신은 화 좀 참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Now hold still. This might sting a little. 좀 따가울 수 있어요.
1: 왔다가.
0: By the way,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2: You're welcome.
0: 앞마당을 산책하는 아름다운 배를 바라보며 야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1: I've never felt this way about anyone.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인데. I want to do something for her. But what?
0: 잠시 후 야수는 성 안의 커다란 방 앞으로 배를 데려간다.
2: Belle,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But first, you have to close your eyes.
0: 어, 무슨 쿵쿵이에요? Okay, what are you up to?
2: It's a surprise.
1: 자, 조심. 조심. 자, 내 손 잡고 따라와 봐요.
0: Can I open them now?
1: No, not yet, not yet. Wait here.
0: 야수가 커튼을 활짝 열자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진다. Sunlight spills into the room. 이 방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수천 권의 수만 권의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이다.
2: All right. You can open them now.
0: I can't believe it. I've never seen so many books in my life. 평생 이렇게 많은 책은 처음 봐요.
1: 마음에 들어요?
0: It's wonderful.
1: Then it's yours.
0: Thank you so much.

0: 여러분. And scene. 아카펠라도 소리 괜찮네.
1: 아카펠라로 제가 이렇게 상상했던 것만큼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I think we got

0: 렌트에.
1: 어, 좀 느낌 있었습니다.
0: 아, 네. 근데 우리 부스타들 노래 소리 들으면서 나간 거 아니죠, 우리?
1: 어, 아니요.
0: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에서
1: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난 이거 그냥 귀로 들으면 안 되겠다. 네, 하고 분명히 생각보다 근데 나갔네. 생각보다 좀 나갔습니다.
0: Come back, everyone, come back. Yes, that was fun.
1: 어, 너무 재밌었어요. 네. So I, you know, and I should have brought this up when we were rehearsing.
0: Yeah.
1: 이게 비스트가요.
0: Yeah.
1: 진짜 이게 좀 야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좀 이렇게 목소리도 막 이렇게 좀 yeah. 느낌으로 가는데.
0: Yeah.
1: 아, 비스트. 사투리 놀까? I was gonna bring this up with you. 너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0: Actually, I think 야수는 네. 경상도 남자 맞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예.
0: Yeah.
1: 그래서 아, 당신 도망만 치지 않았으면, right? 이게 좀 이렇게 아, 죄송.
0: 도망만 안 쳤어도.
1: 도망만 안 쳤어도. 아 이런 일 없었지.
0: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0: No? 오케이. 고개를 절레절레 주시네.
1: 알았다, 알았다.
0: 좋습니다.
1: 네. Hopefully our listeners enjoyed that. Now,
0: yes.
1: let's get to some words and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0: Yes, indeed. Betty 이런 대사를 하죠. This might sting a little. 아, 좀 따끔할 수 있어요. When we go to the doctors and we get injections, 약간 그 shot 맞을, 주사 맞을 때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Oh, this might sting a little.
1: 맞아요.
0: But it's never a sting. It really hurts me.
1: 저도 아파요.
0: 아, 저 주사 그냥
1: 맨날 거짓말해.
0: 따끔이 아니에요.
1: Liar, liar, pants on fire.
0: They should say this is gonna hurt.
1: 맞아요.
0: 아플 겁니다.
1: 참으세요라고 네. 말해줬으면 차라리 나아요.
0: 그게 나을 것 같아요.
1: 네.
0: Anyway.
1: But I don't. So you know, in the U.S.
0: Yeah.
1: I don't know how often you went to the hospital in the U.S. 저는 병원. Oh, like since like elementary school and like you know on. I don't think I've ever been to the hospital.
0: Wait a minute.
1: In the US.
0: What are you, Superman?
1: 아니 많이도 아팠죠. But you know, thank goodness I've never like broken any bones or
0: Knock
1: anything.
0: On wood, yeah.
1: 진짜 if I break bones now, it's over, right? I gotta like take like 2 year like rehab.
0: Yeah, yeah.
1: 근데 like and I come here to Korea, and because you know universal healthcare and
0: yes.
1: everything, you could easily go to the hospital, get needed shots and everything. So you know, I went to like a 내과 here, and I went for a cold, and they said, you know, we'll give you some, you know, medicine, and we'll give you a shot. I'm like, okay, yeah. Like Korea's known, like they give you like you know like vitamin shots and stuff. And they told me to like bend over, right? They told me to bend over. 네, 이거 허리 굽혀서 바지 살짝 내려주세요. And I did, right?
0: Yeah.
1: And she gave me like this little slap. 톡 한번 때렸거든요. 처음에 좀 기분 나빴어요. 뭐지?
0: But it doesn't hurt. 그 부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1: 아파는 않는데 근데 they didn't tell me that she was going to do that. 그렇게 한다고 말은 안 했거든요. And then I found out that slap was to kind of like, you know, that pre kind of like
0: yes.
1: sting.
0: Yes, kind
1: right?
0: of like numb the area
1: 네.
0: too.
1: Like
0: yeah.
1: pre 그 따가움을 주고 and then they put
0: yeah.
1: the needle in, right?
0: Did you tell the nurse that you were upset?
1: 아니, 말로 안 했는데 근데 표정 탁 좀 이거 살짝 뒤로 보는 거 있잖아요.
0: 깜짝 놀라신 거네요.
1: 네, 깜짝 놀랐어요.
0: Yeah, culture
1: 사실.
0: shock. Maybe.
1: Yeah, I don't know if they do that in the U. I mean, do nurses give shots like that?
0: Actually, the slapping thing might be a Korean thing.
1: 맞아요, 한국 같아요.
0: Yeah, yeah.
1: 왜냐면 미국에서 살짝 잘못 좀 원래보다 힘을 더 줘가지고 때리면 사실 기분 나쁘면 이거 바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0: Yeah.
1: 네.
0: Okay, so it stings. A lot of things can sting.
1: 네.
0: 따갑게 아픈 거를 이렇게 st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깊은 통증은 아니고 약간 화끈거리는 거. So
1: 그쵸.
0: for example, we could say, oh, sometimes my eyes are stinging.
1: 네.
0: 눈이 따가울 수도 있고요. Oh, I got a cut. I got a paper cut. 종이 이렇게 손이 베는데 it still stings.
1: 맞아요.
0: 약간 좀 아따까운 느낌.
1: 네.
0: 근데 이게 신체적인 게 아니라 약간 심적으로도 you can things can sting.
1: 맞아요.
0: 그죠?
1: 혜연 씨.
0: Yeah.
1: 오늘 연기 그냥 별로였어.
0: Okay. That stings.
1: 맞아요. 이렇게
0: stings,
1: 말하죠.
0: Yeah.
1: 그 말 너무
0: 뭔가 좀 너무 자존심이 좀 찔리거나
1: exactly.
0: 요즘 표현으로 또 긁혔다 하잖아요.
1: 맞아요. 긁.
0: 그런 느낌이에요. 네,
1: 네.
0: 마음에 좀 상처 받았을 때 emotional damage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1: emotional
0: 좀,
1: damage.
0: Yeah. So I could say, Minsu, your words really stung. 네, 네가 한 말, 민수가 한 말에 좀 제가 상처 받았어요.
1: Good. I'm just kidding. Sorry.
0: You want to fight?
1: 연기 그만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But also a bee sting can happen.
1: That's
0: 벌이나
1: right.
0: 곤충한테 곤충이 쏠 때도 we say sting. So a bee stung me
1: 네.
0: or sometimes jellyfish can sting people.
1: Oh, yeah.
0: So we have to be careful.
1: 네, 맞습니다.
0: 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맥락인데요. 경찰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뭐 위장작전, 뭐 함정 수사를 할 때도 sting이라고 합니다.

0: 겁니다.
1: Oh.
0: So a police sting.
1: Oh wait.
0: Yeah.
1: 제가 다른 police sting 생각하고 있어요. 땡땡땡땡땡땡땡 every breath you take.
0: Yeah, yeah, that's
1: 그것도
0: right.
1: police 아니에요?
0: 그것도 police 네. Or like an undercover sting operation. 그렇게 또 단어가 뭐 그런 수사 영화에서 나오면 그런 뜻입니다.
1: 맞습니다.
0: All right, moving on to another one. I've never felt this way before. 야수가 하는 또 대사죠.
1: 맞아요.
0: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그런 뜻입니다. So it can be any new feeling. 감동일 수도 있고요.
1: 네.
0: Love.
1: Mm-hmm.
0: It could be grief.
1: 그렇죠.
0: You know?
1: 네.
0: Minsu,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a new emotion?
1: When the last time?
0: Yeah. 최근에 뭔가 I've never felt this way before. 이런 경험했던 적 있어요?
1: 제가 제 이마가 지금 사이즈보다 반 정도 사이즈였을 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0: What do you mean?
1: You know, when my forehead was about half the size it is now.
0: Uh-huh.
1: 그만큼 옛날 됐습니다.
0: Oh, I see. Okay, yeah.
1: It's been a while, right?
0: Another way we can say this is I'm not used to feeling this way.
1: Mm-hmm.
0: 이렇게 느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Or I don't know what this feeling is. Yeah. I think I felt this recently.
1: Oh, really?
0: Yeah.
1: That's good.
0: Yeah. 네. I think it was when we were acting. We were 우리 그 이 씬 연기할 때 어때 한번 민수의 어떤 연기 성장을 제가 느끼면서 뭔가 스승된 마음에서
1: 맞아요.
0: I felt very moved.
1: 아, 그런 마음이구나.
0: 그럴 수도 있어요.
1: 네. 그만큼 내가 잘 가르쳤다라고
0: 그러니까요.
1: 느낄 때
0: 감동 받았습니다.
1: 저도 감동입니다 그 말에. 네.
0: All right. Now 그 노래 나왔던 이 가사 참 예쁜 가사인데요. There may be something there that wasn't there before.
1: 네.
0: Yeah. So 여기서 이 something은 뭔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뭐 느낌, 그런 분위기 이런 뜻인데요.
1: 네.
0: 그래서 so there may be something there. 그 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거기 있다. 그건 이제.

0: All right, time for EB Touching and Small Talk. Joining us back here in the studio, we have Minju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hi, hi, hi. How are you?
1: I'm good. Really good, actually.
0: Good. Good to hear. We have our listeners saying hello to you. 우리 Autumn0045님 saying, 민주쌤, 안녕하세요. 라고 하네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좀 늦게 들어왔더니 민주쌤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데 왜냐면 저번주 우리 개편
1: 맞습니다.
0: 시간 조금 바뀌었잖아요.
1: 조금 앞당겨졌어요.
0: 네. 그래서 제가 어른이한테 뭐라 했어요. 왜 민주쌤 시간 맞춰서 들어옵니까? 아예 그냥
1: 그러게요. 미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0: 시작부터 있고 기다려. 그게 학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1: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또 혼내실 거예요?
0: 아니요, 아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쌤, good to see you back here.
2: Yeah, how are you?
0: I'm doing good.
2: Okay.
0: I'm doing good. Enjoying, you know, the nice, somewhat nice today.
2: Yeah.
0: But yeah, really doable weather that we're getting into. 네.
2: Anyway.
0: Same for you? Same for you?
2: Sure.
0: 너무 형식적이다.
1: 피곤하네요.
0: 네네네.
2: By the way,
0: 네.
2: Minsu,
0: 네.
2: Have you been into anything lately? 요즘 좀 뭐 빠져있는 취미 같은 거 있습니까?
0: 요즘요?
2: 네.
0: Nothing new, I think.
2: Okay.
0: I've been, 뭐지? 오늘 그 제가 주로 자주 하는 그 비디오 게임 확장팩이 나와서 오늘 아침부터 좀 하다가 출근했습니다. 네. So I'm into that these days.
2: Oh.
0: 네.
2: Good for you.
0: 네. What about you, Sam? 이게 small talk 이거 계속 하려고 이렇게
2: sure.
0: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2: Yeah. 네. I've been really into getting in shape these days. Getting ready for summer.
0: 네.
2: 요즘 근데 these days I feel like once I get into something, I just can't stop.
0: 아.
2: 뭐에 이렇게 딱 빠지면
0: I know what you mean.
2: 네. 계속 그것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요.
2: 날도 좀 더워지고 하니까.
0: 맞아, 맞아요.
2: 운동을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0: 네, 네, 네.
2: Yeah.
0: So 방금 그 질문 있잖아요. 이제 요즘 날씨도 좋고 사람들 밖에도 많이 나가고 except for me. 안에 많이 있으면서 게임 하는데. 네. 근데 요즘 그 이런 질문 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뭐 요즘 뭐에 빠져 있어요라고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2: 맞습니다. 네. And if you can ask this naturally, the conversation flows much better.
0: Oh yeah.
2: 사실 요 정도 이제 시작을 하면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0: Oh yeah. 맞아요. 맞아요.
2: 저 게임해요 이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공감을 못 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못 할 줄 알고 말했어요, 제가. But, you know, the problem is like me, if I answer

0: are too short. 게임합니다. 그렇죠. The conversation just dies. 그렇게 하면 이게 대화가 그냥 바로 이제 끊기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We'll go over how to talk about what you've been into lately. 요즘 빠져 있는 거, 뭐 취미 관심사 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자연스럽게 말하는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ah, so these days, as a lot of people are getting into doing something because mm-hmm. the weather's nicer, whether you're spending time, you know, outdoors or maybe indoors. Mm-hmm. 요즘 뭐 하나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So today, can't wait to hear the expressions we're going to get into. 그럼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ve been into, I'm sorry. I've been hooked on 뭐뭐 lately. Mm-hmm. 비슷한 표현이에요, 사실. 네. 요즘 뭐뭐에 푹 빠져 있어요 라는 뜻인데 네. 여기서 hooked on은요. 어떤 것에 뭔가 좀 빠져서.
0: 그렇죠.
1: 맞아요. 계속 하게 되는 상태. 약간 네. 중독된 느낌을 말하는데 So if you say I've been hooked on something, it means you just can't stop doing it.
0: Right. So 이게 훅은 알잖아요.
1: 그쵸.
0: 그 낚시하는 사람 특히 이제 그 줄 끝에 이게 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고기 이게 딱 훅에 걸리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So basically when you say if you're hooked on something, 진짜 나 이거 요즘 이렇게 못 나. 너무 이게 요즘 하고 있어서.
1: 맞습니다.
0: So maybe you can say, I don't know, like I've been hooked on 뭐 late night snacks, right? 뭐 or I've been hooked on scrolling on my phone,
1: yeah.
0: you know, before I go to bed, right? Or I've been hooked on watching 그 먹방, like food videos,
1: 보세요,
0: right?
1: 먹방?
0: 보다가 제가 울렁거려요. 맛있는 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땡 하는데 근데 대부분 먹방은
1: 너무 많이 드셔.
0: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고 있는데 제가 울렁거려서 다는 못 보더라고요.
1: I see.
0: 그렇습니다. So I've been hooked on. 나 여기 좀 요즘 빠져 있어. 이걸 좀 많이 하고 있어. 그럼 뭐 비슷하게 좀 말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1: 그럼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I've been really into 라는 표현 그냥 쓰실 수 있고 I've 네. been hooked on lately 대신에 recently 당연히 가능하고요.
0: 최근?
1: 맞습니다. And I got hooked on 뭐뭐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뭐뭐에 빠지게 됐
0: 네.
1: 뭔가 계기 느낌으로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네, so got hooked on 이거 약간 뭐 그냥 늪에 빠진 느낌.
1: 맞아요.
0: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I'm hooked on. 네, 이거를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Oh, Minju, what have you been into these days?
3: I've been hooked on working out lately.
2: Really? Since when?
3: Since I saw myself in photos.
2: 아, 맞아, 맞아. 너 사진 보면, yeah, that'll do it. 그러면 충분하지.
3: Yeah. 진짜 기분 나빠.
0: 아니, 연기였는데, 쌤.
3: 저도 연기였어요.
0: 좋았어요. 네, so I've been hooked on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kind of obsessed with 모모 these days. 요즘 모모에 좀 꽂혀 있어요.
0: 네.
1: 여기서 obsessed with는요. 어떤 것에 너무 빠져서 계속 생각나고 계속 하게 되는
0: 맞아요.
1: 상태를 말합니다. 이 hooked on보다는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That's right.
1: Yeah, so if you say I'm obsessed with something, it means you're really into it and you think about it all the time.
0: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첫 번째 표현 hooked on 이거 가르쳤는데 우리 보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와 벌써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니님은 I've been hooked on wrestling shows lately 라고 하네요.
1: I've been hooked on All Star English. 너무 모범적인
0: 답변입니다. 박수 쳐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I've been obsessed. I've been kind of obsessed with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보내줘보세요. 네, 거기 뒤에 All Star English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러면 I've been or I'm kind of obsessed with 그 예를 들어 almost 중독 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So maybe I've been obsessed with iced Americanos these days. Right?
1: Yeah.
0: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렇죠?
1: 맞습니다.
0: Or I've been kind of obsessed with checking my weight every morning. 내일 아침 몸무게 확인하는 거 집착 뭐 중이다라고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1: 많이들 하시죠?
0: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Or online shopping. I'm kind of obsessed with online shopping these days. 저도 온라인 쇼핑에 너무 꽂혀 있어요, 요즘.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여행 기간이니까요. 그 홈쇼핑에 막 엄청 패키지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위험하다 그거는.
1: 맞아요.
0: 너무 obsessed 됐으면 여러분 그럼, 조심히. 어. All in moderation, okay?
1: 그래서 이 kind of를 붙이면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죠. 어, 좀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어, 비슷하게 좀 강조를 하시고 싶다면 I'm really obsessed with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고 I'm really obsessed with All Star English.
0: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안 보내죠? 계속 리프레시 누르고 있는데 문자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싶다면 I'm low-key obsessed with
0: 아, 좀 은근히 근데 어디? 은근히 꽂혀있다라고 does that, I don't know 좀 꽂혀있으면 완전 꽂혀있다 그런 느낌 들거든요.
1: 어.
0: 근데 저는 maybe like 너무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
1: 좀 꽂혀있어요.
0: 맞아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구나.
1: 맞아요. 그리고 I can't stop thinking about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0: I'm low-key obsessed with All-Star English.
1: Oh.
0: I can't stop thinking about 민수.
1: 네. 민수 해줄 줄 알았는데 민수를 해요.
0: 저 민주라고 했어요.
1: Oh, really?
0: 안 들렸어요? 네. 민수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You know, like for those, I think questions, I think. 그러면 답변으로는 그러면 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완전 뭐 꽂혀 있다, or like, or you're kind of obsessed with that these days.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 사람들이 좀 너 좀 중독적 정도인가? 막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Like, what can you say in those like instances?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1: Really?
0: Oh, really? Or but like, you know, maybe because it's a guilty pleasure, right?
1: Yeah.
0: 근데 I know it's not good for me, like especially like too much caffeine. No, I'm obsessed with iced Americanos, right?
1: Mm-hmm.
0: Like, I know it's bad, but I love it,
1: yeah.
0: right? Oh, like 별로인 거 아는데 너무 좋아. 이것도 이 guilty pleasure이라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I'm kind of obsessed with. 자, 이거는 실제 대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have you been into lately, Minsoon?
2: Look at my skin. I'm kind of obsessed with skincare these days. 어때? 완전 광났지?
1: Really? That's new.
2: Yeah. I check my skin every hour. 한번 만져봐. 봐봐. 한번 만져봐봐.
1: Okay. That's a problem. 근데 효과 있는 거 맞아?
0: 은근히 디스하네요.
1: 뭘 자꾸 만지라 그래요?
0: 그래서 너 완전 촉촉해. 여기 봐봐. 이렇게 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메이크업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1: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0: 알겠습니다. 베니 배고픈가 봐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those messages. Let's get to our final expression.
1: 네,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kind of my guilty pleasure.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아까 우리 언급이 좀 됐어요.
0: 네네네.
1: 좀 숨겨진 취향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guilty pleasure는 남들한테 좀 창피한데 좀 별로라고 생각되지만 네. 나는 즐기는 그런 취향 이런 거 얘기할 때 씁니다. So if you say it's my guilty pleasure, it means you enjoy it,
0: yeah.
1: but you don't want to really admit it openly.
0: Yeah.
1: 뭔가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 뒤에 All-Star English 놓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All-Star English 너무 좋아라고 해야 되잖아요. Guilty pleasure라고 하면
1: 좀 부끄러워.
0: 나한테 이거 안 좋은 거 아는데 근데 듣게 돼. 그렇죠.
1: 구둥님이 쓰셨네요.
0: A big shout out to Minju Sam for this week's 입이 터지는 small talk. Thank you so much. All right, folks. We're going to call it a wra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f you hung out both hours, hour number one and hour number two, a gold sticker for you.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Enjoy your Friday evening and the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for more All-Star English. Have a good one.

0: 기업체 사장님들 아직도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탁급식과 도시락 전문기업 더 좋은 푸드에 맡겨보십시오. 운영비 절감 효과 확실합니다. 식대는 협의 후 맞춰드립니다. 지역 부산 경남 051-784-0877 051-784-0877.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